이거 내 이거 선배 바이 라이온 부이껍주와 And now coming up, song number 3 by Vince Bahi, alright, 925, here KY Radio Station.